0: 그래, 참. 대단하죠? 자네네, 봐봐. 앞대. 바바바바바브라우. 간파트라우. 앞대. 뭘.
1: Big 106.2. The Beat of Bollywood.